시 돼지빵 30만 원대 20가방 2만 가 아, 가시 시기가 다른 가면 가있다가 땡 그만 가있다 아가가 그만 좀구하겠다기 아기기 고르기 좋았지 아가 아기 아가 고르기 좋았지 아가 고르기 좋지 땡 그만 고마가 나 그만 좀 엄마 고마가 고가 아 좋아이 나기 까가 있는시 이걸 거의 까오기 싶어 안고사 이신 꼬까도 인텐도 이시 아까는 이신 꼬까가 고마가 고마가 고마가 고마가 고마가 la a ke pinau kisi la a ke kaung kisi ko ya kaung kisi ko